아재 미스라워 미스라워 지랄다 미스에 마디야 니나 모에 에브라디야 히앙 마스라이 마스라이 마스라이 야 스라워 아재 지랄 야 그리스도 스라 야 야야 오 라라라 야스라워 야스라워 야스라워 야스라워